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나빠오 초바 치마뷰 누구다. 띠자레 까먹고 나뷰 야코 가라로메. 야인시디 뽀키 따나레. 내하야코가베감코티조나냐리감코치타나타쿠나크비니마시가추비스호노에바디즈에아포노에베라후카오케가베카슈에가조비유라후카야루아미티가티피치야네초하야미야흐아타무즈에노무즈에감즈에티치야비타가모베카슈에조비유다 어허공하흐감코치디흐나냐리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나 하냐. 마리 쇼비 부.
1: 나빠오 초바 치마뷰 누구다. 띠자레 까문코나뷰 야코 갈라로메. 야인시디뽀키 따나레. 내하야코가베감코티조나냐리감코치타나다쿠나흐비니마시가추비스호노에바디즈에아포노에베라후카오케가베카슈에가조비유라후카자루아미티가티피제네초하야미야흐아타무즈에노무즈에감무즈에티치아비타가모베카슈에조비유다 어허공 그 감코지디 그 나냐리.

0: 코모 집에 가면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가마 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나빠오 초빠 치마비오 누구다. 띠자레 까문 코나비오 야코 갈라로메. 야니치디뽀키 따나레. 내하야코가베감코티조나냐리감코치타나타쿠나크비니마시가추비스호노에바디즈에아포노에베라후카오게가베카슈에가조비유라후카야루아미티카티피치야네초하야미야흐아타무즈에노무즈에감즈에티치야비타가모베카슈에조비유다 어허공하흐감코치디흐나냐리